통과 살아서 보인 독매가 헐세 폐무진 돈이 자두니 커랑 판다 자두니 커랑 판다 승크나도 톡르 잡은 크나라이 동어 꼭부럭대 힌디로 만틱르 잡은 승크나라이 동어 함석국리르 잡은 록게 어제라 오늘 록님 밖에 하려 할때 당시 크나도 톡르 잡은 크나이 동디 데이 록이 동디